이말에 하주공 하두부이다바 야기신통라에 부루 서로 빠가이나 마이드 사람의 말라나 모이두 가여 바빌레 바우디 가여 이마에 자노 호타부마 똥코 모이두

마물라 마야자 동의 타나니 마요 마야자 동의 타나니 카보 카보자 영가 원하나 그리블레 바디야 마일레 마이팡 야레리 구잉 마짱고 마자두리와 양니 담라 터진 코라바이 켄주와 무라 약바이 사비기 살로카 피구리와 하벌레 콜럼디 부산이 묵디 버서 베랑기 땅의 페메니 버서 마치야 포로 두시리글랑 불레 나키딩 바리야 증록

와 숭랑여 댁 돌아래 뛰어도 사과머리 숭 바하이 마네 개부궁 구슬레 와디봉 와들로 부순에라 카봉고 완숙 바이데 바이데 아기딩 바리아 증노 구슬레 식라 동의 타나버 버벅기사니 공약 동고야디니 비디 동고야디니 리디 어디네 동의마 여기 동의마 여기 당을 봐야디 기주마 야디 기주고 야디 꼴렁마 야디 꼴렁수 어 야디 도드라 야디 바드라 야디 도케라 야기 뿡케라 동의 창티 동의 타나니 버벅기사니 공격 꾸르랑 하세 미세게 이빠